0: 그것.
1: 그것
2: 더몰.
0: 그것 더몰.
3: 이카오 바 앙 앙클 고. 이카오 카시 앙 클랑한 고.
4: 그것 더몰.
5: 세상을 살려 라핫 나 빠빠 빠라빠빠 무사탕 갈래 슈퍼 셋업 난 랄랄쌉
6: 라핫 가살레 사치 모강 나카카윌리
7: 모어 사탕 할래.